연변조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 비내 변강구를 방문했습니다. 훈촌 핫상 비내 관광 휴양구 마야치노에 진 관광 종합체 착공식이 러시아 비내 변강구 핫상구에서 열렸습니다. 훈촌시당의 부속이며 시정구 시장 대리 박철만이 부분적 중점 문화관광에 심입해 문화관광 사업 전개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 시청하시겠습니다.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이 연변조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 비내 변강구를 방문해 습금평 외교 사상, 특히 주변 외교에 관한 습금평 정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성당이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대러시아 우호 교류를 갈증 심화하고 두 지역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손잡고 더 높은 수준, 더 넓은 분야의 상호 혜택 및 상생을 실현해 연변의 도약 과 주월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육성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연방 대학에서 호가복은 대표단을 이끌고 비내 변강구 주장 코체미아코, 비내 변강구 제1부주장이며 정부 주석인 세르비나, 리퍼페이 부주석 잠블라트와 사업 회담을 가졌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연변조와 러시아 비내 변강구는 산과 물이 서로 이어지고 륙지와 바다가 통하며 양측은 예로부터 빈번한 경제무역 왕래와 교류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로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도하에 연변조와 비내 변강구는 상호 연결 소통, 경제무역 협력,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양측이 소통과 접목을 갈증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서로 다른 차원의 교류 기제를 보완하며 정기적으로 온라인 회담, 오프라인 상호 방문 등 활동을 전개해 각 분야의 협력이 질색에 연결되고 고능률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합니다. 동상구 기반시설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동상구 통관 녹색 통로를 소통하며 통관 능률을 힘써 제고해 물류 및 인원의 대규모 통관, 쾌속 통관을 추동해야 합니다. 두 지역의 선전 추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두 지역 기업이 청정에너지, 다국전자상거래, 자동차 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문화, 체육, 청소년 등 분야의 교류를 적극 전개하고 중로 자가용 관광 대상의 상시와 운행을 추진해 두 지역의 민간 우호의 유대를 갈증 기밀해야 합니다. 세르비나는 연변조 대표단의 방문에 열렬한 환영을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내 변강구는 이번 방문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연변과의 긴밀한 교류, 실무 협력을 갈증 심화해 두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더 잘 촉진하기를 원합니다. 연변조 상무국과 비내 변강구 국제 및 대외 경제 연락부는 훈촌 핫상 중로 비내 관광 휴양구 협력 기틀 협의를 공동으로 체결했으며 러시아 극동 괭박 건설 유한회사와 마야치노의 유한회사는 마야치노에 진 관광 종합체 협력 기틀 협의를 공동으로 체결했습니다. 훈촌 핫상 종로 비내 관광 휴양구는 우리 성에서 기획 조성하는 중점 다국 간 문화 관광 대상으로 경신 관광 휴양 타운, 마야치노의 관광 종합체 등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4일 오전 마야치노에 진 관광 종합체 착공식이 러시아 비내 변강구 핫상구에서 열렸습니다. 호가복이 비내 변강구 정부 부주석 히진스키, 리퍼페이 부주석 잠블라트와 함께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호가복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중국이 동북아를 향해 개방한 중요한 창구이자 길림성 대외 개방의 교두보로서 줄곧 대러시아 교류 협력 강화를 최우선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마야치노에 진 관광 종합체는 중로 양국이 지방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상징적인 대상으로서 두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의 공유, 우세 보완, 련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중로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반드시 대상을 중로 다국 간 문화 관광 협력의 시범 본보기로 건설해 두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더 기여하고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히진스키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마야치노에 진 관광 종합체는 비내 변강구와 길림성, 연변주가 전개하는 다국 간 문화 관광 협력의 중요한 담체이자 양측이 이웃 간의 우호를 심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장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비내 변강구는 상호 성취, 상호 혜택과 상생의 협력 리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접목하고 대상 건설 과정에 발생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 조정 해결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운영에 투입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러시아 체류기관 대표단은 제10일에 동방경제포럼 전체 회의에 참석했으며 러시아 대두 구매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훈촌시의 4개 기업은 러시아 당원 회사와 러시아 대두 구매 협의를 집중 체결했으며 체결 총량은 20만 톤에 달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그라스키노 도로 동상구 신축 연합 검사 정사 마하리노 포시 예트만 연방 전시전 해변 휴양구를 고찰하고 통관 편의화 수준 제고 등 사항에 대해 접목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주당위 부속이며 훈촌 시당위석인 림소림,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수련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9월 4일 훈촌 핫상 비내 관광 휴양구 마야치노에진 관광 종합체 착공식이 러시아 비내 변강구 핫상구에서 열렸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 러시아 비내 변강구 정부 부주석 히진스키가 착공식에 참가해 축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비내 변강구 리포표의 부주석 잠블라트가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호가복은 길림성 당위와 정부를 대표해 대상의 착공에 축하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로 양국은 산과물이 서로 이어진 우호적인 이웃이자 시련을 함께 겪어온 진정한 친구입니다. 최근에 간 우리나라 정상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경제 무역 왕래 열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으며 인문 교류를 더 밀접히 추진해 여러 분야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고 중로 관계는 더욱 가치 있고 더욱 빠른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표는 중국이 동북아를 향해 개방한 중요한 창구이자 길림성 대외개방의 교두보로서 줄곧 대러시아 교류 협력 강화를 최우선 위치에 놓았으며 비내 변강구와 경제무역 협력, 상호 연결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마야치노에진 관광 종합체는 중로 두 나라가 지방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상징적인 대상으로서 중로 두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의 공유, 우세 보완, 련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중로 두 나라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반드시 대상을 중로 다국 간 문화 관광 협력의 시범 본보기로 건설해 두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더 기여하고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히진스키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마야치노에진 관광 종합체는 비내 변강구와 길림성 연변주가 전개하는 다국 간 문화 관광 협력의 중요한 단체이자 양측이 이웃 간의 우호를 심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장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상의 착공은 두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의 우세 보완과 관광객 시장의 쌍방향 소통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비내 변강구는 상호 성취, 상호 혜택과 상생의 협력 리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접목하고 대상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 조정 해결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운영에 투입되도록 보장하고 손잡고 중로 다국 간 문화 관광 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의식에서 호가복, 히진스키, 잠블라트 등은 함께 시삽 행사를 가졌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마야치노의 관광 종합체는 훈촌 핫상 종로 비내 관광 휴양구의 두 구성 부분 중 하나로 주로 비내 휴양 호텔, 러시아 측 출입경 종합 서비스 중심 등 기능 구역을 건설하며 완공 후 훈촌 경신 관광 휴양 타운과 연동으로 운영되어 중로 양국의 관광객 상호 송출과 쌍방향 유동을 실현하게 됩니다. 주당위 부속이며 훈촌 시당위 서기인 림소림,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9월 6일 시당위 부속이며 시정부 시장대리 박철만이 부분적 중점 문화관광 지점에 심입해 문화관광 사업 전개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원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문화관광 기초시설을 보완하며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업태 고도화를 추동하며 산업의 질적 향상과 증효를 촉진해 문화관광의 심층 융합으로 훈촌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재소리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삼국 개계리 주제상업 거리구역 해후 훈촌 해산물 거리 실크로드 발해 고진 등지에서 박철만은 회보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교류하는 등 방식으로 문화관광 대상 건설, 기업 운영 관리, 문화창의 제품 연구 개발, 해산물 현장 가공, 관광객 접대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지 특색에 입각해 민속 역사문화 저력을 깊이 발굴하고 해산물 산업, 지역 문화와 문화관광 전경 심층 융합을 추동하며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고 운영 모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명절 휴일 문화관광 소비 기회를 다잡고 몰입식 체험, 소비 새 전경을 혁신적으로 구축하며 체험 내용을 풍부하고 관광객을 정확하게 유치하며 문화관광 시장의 성수기와 비수기 관광객 수가 고르지 못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연간 인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시장 핵심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풍경구 거리 구역의 환경 위생 정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문화관광 지점의 전반적인 형상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변 주차, 통행, 휴식 등 기초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부대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관광객 출행과 놀이 체험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소비 쿠폰 발급, 해민 판촉 활동을 전개해 농안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명절 휴일에 의탁해 주제 활동을 기획하고 체험 공간을 새롭게 갱신해 관광객의 소비 사슬을 확대해야 합니다. 상시와 감독 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하고 상가 경영과 해산물 가공 절차를 규범화해 식품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업종 감독 관리를 강화해 문화 관광 봉사 품질을 전방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에서 의뢰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은 정상이고 강수는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6.5도 좌우로 동기 대비 비슷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비교적 크겠으며 9월 8일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9일부터 11일까지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갔다가 11일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고 13일에는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강수량은 3mm 내지 5mm로 동기 대비 14mm 좌우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훈천시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일 아침에는 안개가 발생하기 쉽고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 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행인은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 기상 조건은 밭작물의 성숙에 유리한 만큼 농작물 후기 전간 관리 및 병충해 감축 예방 퇴치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동이 많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비교적 크기에 도시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곧 가을철 산림초원 방화기에 진입하기에 관련 부문에서는 화재 예방 선전과 관리 통제 력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석인호가복이연변조대표단을이끌고러시아비네변강구를방문했습니다珲春하상비네관광휴양구마야치노에진관광종합체착공식이러시아비네변강구하상구에서열렸습니다珲春시당이부속이며시정구시장대리박철만이부분적중점문화관광에심입해문화관광사업전개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9월2일부터4일까지성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석인호가복이연변조대표단을이끌고러시아비네변강구를방문해습금평외교사상특히주변외교에관한습금평정석의중요지시정신을깊있게관철하고성당이성정부의포치요구에따라대러시아우호교류를갈증심화하고두지역의교류협력을강화하며손잡고더높은수준더넓은분야의상호혜택및상생을실현해연변의도약과주월에새로운동력을주입하고새로운에너지를육성했습니다러시아극동연방대학에서호가복은대표단을이끌고비네변강구주장코체미아코비네변강구제1부주장이며정부주석인세르비나리법회의부주석잠블라트와사업회담을가졌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표시했습니다연변조와러시아비네변강구는산과물이서로이어지고륙지와바다가통하며양측은예로부터빈번한경제무역왕래와교류협력을이어왔습니다최근몇년간중로양국정상의전략적인도하에연변조와비네변강구는상호연결소통경제무역협력인문교류등분야에서풍성한성과를거뒀습니다양측이소통과접목을갈증강화하고지방정부의서로다른차원의교류기제를보완하며정기적으로온라인회담오프라인상호방문등활동을전개해각분야의협력이질서있게연결되고고능률적으로추진되도록보장하기를희망합니다통상구기반시설건설을서둘러추진하고통상구통관녹색통로를소통하며통관능률을힘써제고해물류및인원의대규모통관쾌속통관을추동해야합니다두지역의선전추천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두지역기업이청정에너지다국전자상거래자동차무역등분야에서협력을심화하도록추동해야합니다문화체육청소년등분야의교류를적극전개하고중로자가용관광대상의상시와운행을추진해두지역의민간우호의유대를갈증기밀해야합니다세르비나는연변조대표단의방문에열렬한환영을표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비네변강구는이번방문을새로운출발점으로삼아연변과의긴밀한교류실무협력을갈증심화해두지역의경제사회발전을더잘촉진하기를원합니다연변조상무국과비네변강구국제및대외경제연락부는珲春하상중로비네관광휴양구협력기틀협의를공동으로체결했으며러시아극동괭박건설유한회사와마야치노의유한회사는마야치노에진관광종합체협력기틀협의를공동으로체결했습니다珲春하상중로비네관광휴양구는우리성에서기획조성하는중점다국간문화관광대상으로경신관광휴양타운마야치노의관광종합체등부분으로구성됩니다4일오전마야치노에진관광종합체착공식이러시아비네변강구하상구에서열렸습니다호가복이비네변강구정부부주석히진스키리법회의부주석잠블라트와함께착공식에참석했습니다호가복은축사에서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연변은중국이동북아를향해개방한중요한창구이자길림성대외개방의교두보로서줄곧대러시아교류협력강화를최우선위치에놓았습니다이번에착공한마야치노에진관광종합체는중로양국이지방의실무협력을심화하는상징적인대상으로서두지역문화관광자원의공유

옷에 보완, 련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종로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반드시 대상을 종로 다국 간 문화관광협력의 시범 본보기로 건설해 두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더 기여하고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히진스키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마야 친화해진 관광 종합체는 빈의 변강구와 길림성, 연변수가 전개하는 다국 간 문화관광 협력의 중요한 담체이자 양측이 이웃 간의 우호를 심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장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빈의 변강구는 상호 성취, 상호 혜택과 상생의 협력 리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접목하고 대상 건설 과정에 발생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 조정 해결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운영에 투입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러시아 체류기관 대표단은 제11회 동방경제포럼 전체 회의에 참석했으며 러시아 대두 구매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훈천시의 4개 기업은 러시아 당원 회사와 러시아 대두 구매 협의를 집중 체결했으며 체결 총량은 20만 톤에 달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크라스키노 도로 동상구 신축 연합 검사 정사 마하리노 포시 예뜸한 연방 전시전 해변 휴양구를 고찰하고 통관 편의화 수준 제고 등 사항에 대해 접목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주당이 부속이며 훈천시당이 속인 림소림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출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9월 4일 훈촌 핫상 빈의 관광 휴양구 마야 친화해진 관광 종합체 착공식이 러시아 빈의 변강구 핫상구에서 열렸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 러시아 빈의 변강구 정부 부주석 히진스키가 착공식에 참가해 축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빈의 변강구 립법회의 부주석 잠블라트가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호가복은 길림성 당야 정부를 대표해 대상의 착공에 축하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로 양국은 산과물이 서로 이어진 우호적인 이웃이자 시련을 함께 겪어온 진정한 친구입니다. 최근에 간 우리나라 정상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경제 무역 왕래 열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으며 인문 교류를 더 밀접히 추진해 여러 분야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고 중로 관계는 더욱 가치 있고 더욱 빠른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변은 중국이 동북아를 향해 개방한 중요한 창구이자 길림성 대외개방의 교두보로서 줄곧 대러시아 교류 협력 강화를 최우선 위치에 놓았으며 빈의 변강구와 경제무역 협력, 상호 연결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마야 친화해진 관광 종합체는 중로 두 나라가 지방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상징적인 대상으로서 중로 두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의 공유, 우세 보완, 련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중로 두 나라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반드시 대상을 중로 다국 간 문화 관광 협력의 시범 본보기로 건설해 두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더 기여하고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히진스키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마야 친화해진 관광 종합체는 빈의 변강구와 길림성 연변주가 전개하는 다국 간 문화 관광 협력의 중요한 담체이자 양측이 이웃 간의 우호를 심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장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상의 착공은 두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의 우세 보완과 관광객 시장의 쌍방향 소통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빈의 변강구는 상호 성취, 상호 혜택과 상생의 협력 리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접목하고 대상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 조정 해결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운영에 투입되도록 보장하고 손잡고 중로 다국 간 문화 관광 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의식에서 호가복, 히진스키, 잠블라트 등은 함께 시삽 행사를 가졌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마야 친화의 관광 종합체는 훈촌 핫상 종로 빈의 관광 휴양구의 두 구성 부분 중 하나로 주로 빈의 휴양 호텔, 러시아 측 출입경 종합 서비스 중심 등 기능 구역을 건설하며 완공 후 훈촌 경신 관광 휴양 타운과 연동으로 운영되어 중로 양국의 관광객 상호 송출과 쌍방향 유동을 실현하게 됩니다. 주당이 부속이며 훈촌시당이 서기인 림소림,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9월 6일 시당이 부속이며 시정부 시장대리 박철만이 부분적 중점 문화관광 지점에 심입해 문화관광 사업 전개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원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문화관광 기초시설을 보완하며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업태 고도화를 추동합니다.

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과 증효를 촉진해 문화관광의 심층 융합으로 훈촌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재소리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삼국 개개리 주제상업 거리구역 해후 훈촌 해산물 거리 실크로드 발해 거진 등지에서 박철만은 회보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교류하는 등 방식으로 문화관광 대상 건설, 기업 운영 관리, 문화창의 제품 연구 개발, 해산물 현장 가공, 관광객 접대 등 상황을 상세히 묘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지 특색에 입각해 민속 역사문화 저력을 깊이 발굴하고 해산물 산업, 지역 문화와 문화관광, 전경 심층 융합을 추동하며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고 운영 모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명절 휴일 문화관광 소비 기회를 다잡고 몰입식 체험, 소비 새 전경을 혁신적으로 구축하며 체험 내용을 풍부하고 관광객을 정확하게 유치하며 문화관광 시장의 성수기와 비수기 관광객 수가 고르지 못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연간 인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시장 핵심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풍경구 거리구역의 환경위생 정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문화관광 지점의 전반적인 형상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변 주차, 동행, 휴식 등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부대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관광객 출행과 놀이 체험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소비 쿠폰 발급, 해민 판촉 활동을 전개해 농안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명절 휴일에 의탁해 주제 활동을 기획하고 체험 공간을 새롭게 갱신해 관광객의 소비 사슬을 확대해야 합니다. 상시와 감독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고 상가 경영과 해산물 가공 절차를 규범화해 식품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업종 감독관리를 강화해 문화관광 봉사 품질을 전방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에서 려한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은 정상이고 강수는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6.5도 좌우로 동기 대비 비슷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비교적 크겠으며 9월 8일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9일부터 11일까지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갔다가 11일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고 13일에는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강수량은 3mm 내지 5mm로 동기 대비 14mm 좌우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훈촌시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일 아침에는 안개가 발생하기 쉽고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 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행인은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 기상 조건은 밭작물의 성숙에 유리한 만큼 농작물 후기 전간 관리 및 병충해 감측 예방 퇴치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동이 많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비교적 크기에 도시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곧 가을철 삼림초원 방화기에 진입하기에 관련 부문에서는 화재 예방 선전과 관리 통제 력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성봉사업대회가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전효법률보급및2026년珲春시민족단결진보선전을가동식이거행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7일전성봉사업대회가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성당위석이황강이출석해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사상과행동을당조항의중대한결책포체절실히통일시키고정확한지적관을선두로봉사업의에너지확대와질적향상을착실하게추진하며길림전면진흥의새로운에너지를육성해야합니다성당위부석이며성장인호옥종이사회하고연설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경제가고품질발전궤도에서안정되고멀리나아가도록추동하고길림특색을구현하는현대화산업체계를구축하며고품질생활을창조하는면에서더욱큰돌파를실현하려면반드시봉사업의에너지확대와질적향상을가속화해야합니다첫째중점분야에초점을맞추고수준을제고해야합니다생산성봉사업은실물경제라는이기초를튼튼히수호하는데립각해전통산업의존안우세산업의강대한실질생산력의육성을통일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완성차부품후속시장의심층적인협동구도를다그쳐건전히하고자동차산업이제품판매에서봉사판매로확장되도록추동해야합니다수소에너지광전정보등신흥산업에초점을맞추고기초연구더하기응용연구더하기성과전환연구개발봉사체계를보완하며공급사슬금융전문봉사능력을증강해야합니다생활성봉사업은인구구조의변화소비구조의성격추세에순응해공급부족점을정밀하게보완하고봉사의표준화수준을향상시켜야합니다전문양로가정위탁양육의료건강등공급의질을전면적으로제고하고야간경제조류경제등신흥업태를적극발전시켜야합니다문화관광시장을확대하고상류장비제조중류운영및제품개발하류봉사가지탱하는빙설산업생태를구축해오랜세월이흐를수록더빛나고소중해지는홍색문화가교육과학기술공업등분야와경계를넘어련동발전하도록추진해야합니다둘째봉사업의개혁개방심화를추진해야합니다성급봉사업집결구육성을가속화하고다원주체가봉사공급에참여하도록권장하며진입제한을완화하고입찰담합등무질서현상을강력하게단속해민간투자의활력을효과적으로불러일으켜야합니다업종품질표준을건전화하고무질서한보조금저가판매허위선전등행위를억제하며인원밀집지역의안전관리기제를보완해중특대안전사고의발생을단호히근절해야합니다중로중저협력의기회를잘파악하고후춘핫상비내관광휴양지대상을잘건설하며전방위적이고심층적으로대외봉사와문화관광교류를강화하고길림절강장춘천진맞춤형협력기제를잘활용하며장춘현대화도시권복사교인역할을충분히발휘해상호섭취와협동발전에서봉사업의경쟁력을제고해야합니다셋째질적이고능률적인발전생태를구축해야합니다인공지능더하기전문행동을깊이있게실시해녹색전기응용에서한발앞서나가며동수서산공정에더욱잘융합시켜야합니다전문화브랜드운영수준을제고해길림봉사가식별도는물론명예도를갖추도록해야합니다선두기업을정밀유치하고성내기업의강화및확대를지지하며국유자본이실물

산업화 배치를 최소화하며 산업 용지 공급 모습을 혁신하고 봉사업 인재 지탱 체계를 건전히 하며 다원화 자금 조달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형제 성자치구 시의 좋은 경험과 실천 방법을 학습하고 전문 자금을 통합 배치하며 정량 정책을 잘 활용해 성장성이 좋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상에 기울여야 합니다. 선전 력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업 이야기와 군중의 목소리로 좋은 정책과 전망을 전달해 봉사업 발전을 지지하고 참여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홍옥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주와 공무원의 포치를 시달하고 전국 봉사업 회정신을 관찰하며 봉사업을 순위 제거와 돌파의 중요한 지탱으로 경제를 다잡고 성장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요 견인, 개혁 공략, 과학기술 에너지 부여, 개방 협력을 돌출하게 하여 봉사업 확대, 품질 제고 행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후속 시장, 과학기술 봉사업, 현대화, 대농업 등 우세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와 가치 사슬 고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하며 일로 일소, 의료 건강, 문화 관광 등 민생 수요를 중심으로 생활성 봉사의 고품질 다양화, 편리화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지하고 체제 기재 장벽을 돌파하며 정책 경료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정밀한 봉사업 평가 체계를 구축해 전성 봉사업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합니다. 회는 석은평 총석의 봉사업 발전에 관한 중요 지시와 전국 봉사업 회정신을 전달 학습 관찰하고 길림성 봉사업 확대 품질 제고 추진 실시 방안을 해독했습니다. 성 상무청 장춘시 연변조 책임 동지들이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성미 장춘시 지도일꾼 호가복 최동 장은혜 왕자련 손간 고강 중앙성직서 관련 부문 단위 중점기업 각 시조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각 현시구 책임 동지 등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전용 법률 보급 및 2026년 훈춘시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가동시키 훈춘시 삼림산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훈춘시 민족단결진보사업 관련단위 대표, 각진 가도, 각촌 사회구역 민족사업 간부, 훈춘시 민족단결진보 촉진회 성원 대표 등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가동식에서 훈춘시 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장옹경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을 학습 선전 관찰할 때 관한 창의서를 낭독했습니다. 훈춘시 당위 상무위원이며 시정부 부시장인 관아비가 연설하고 활동 정식 가동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훈춘시 민족단결진보 선전을은 석류꽃이 연변에 피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는 공동체를 주제로 진행됐는데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학습 선전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훈춘시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구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며 전시 민족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는 데그 취지를 뒀습니다. 선전을 기간 훈춘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전용 법률 보급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변강 역사 이야기, 한맘 꿈 구축 홍색 문맥 연구 학습 실천 활동, 모범 발자취 전역순회 선전 강연, 청소년 성류시 한마음으로 꿈 구축 미혹 실천과 맛으로 연변 향수, 화목하고 아름다운 한마음 특색 미식 축제 융합 등 형식이 다양한 주제 활동을 총괄적으로 조직 전개해 여러 민족의 대화와 교류 융합을 부단히 심화하고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주며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손잡고 분진하는 더 높은 힘을 결집시켜 중화민족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 구축 리념이 변강대지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기 전국 청소년 과학실험 능력 대회 결승전이 일전에 산동성 제남에서 거행됐는데 훈춘시 제사중학교 학생 오청정이 초중 생물학조 전국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0: 전국 청소년 과학실험 능력 대표는 전국 교육 장비 업종 협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의 비순을 거친 종소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경연 활동입니다. 대표는 과학 소질 육성, 실험 능력 향상을 주제로 두 가지 감소 기초상에서 과학 교육 혁신 실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그 취지를 뒀습니다. 전국 결승전은 학년과 학과에 따라 소학교 과학, 중학교 물리, 생물학, 고종물리, 화학, 생물학 등 6개 조를 각각 설치해 참가 선수들이 기초 실험 설계 및 조작과 실험 설계 및 조작 확장 두 가지 큰 환자를 둘러싸고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 오청정과 지도교원 양사진은 실험실에 뿌리 내리고 각종 탐구 실험과 관찰 실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서구역 놀이시설과 운동시설은 주민들의 일상 휴식과 로인 및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전개하는 중요한 단체이며 또 사회구역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직관적인 구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서구역 공공놀이 운동시설에 파손되거나 방치되고 부품이 없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사용 체험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안전 우환도 내포하고 있어 사회구역 문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내 여러 주택 단지에서 일부 공공 운동 기구는 갈라지고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연결 부위의 나사가 느슨해지고 철제 등반대는 노기스로 변형됐고 방호 부품은 이탈됐습니다. 건신, 걸음기, 허리 돌리기 등 기구들은 회전축이 뻑뻑해지고 부품이 느슨해지거나 파손됐으며 일부 기구의 외관은 갈라지고 로화가 엄중합니다. 휴식용 책상 플라스틱 의자는 파손 균열됐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은 마모되거나 느슨해졌습니다. 또 일부 시설은 장기간 점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녹이 슬고 주변에 잡동사니가 널려져 있으며 오물이 쌓여 있어 사용 시 부딪히거나 다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물어 및 관련 주관 부문 단위에서는 전면적인 조사를 전개하고 시설 파손 문제 목록을 작성하며 제때 느슨해지거나 파손, 부식된 놀이 운동 기구를 보강, 수리 또는 교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시설의 일상적인 순찰 검사와 청결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정비와 유지 보수를 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공공 놀이 시설을 애호하고 문명 사용을 규범화하며 안전하고 온전한 사회구역 휴식 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함으로써 문명 사회구역의 상시화 건설에 조력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이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기보다 다소 쌀쌀하다는 표현이 더잘 어울리죠? 그래도 한낮에는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지고 기온도 쑥쑥 오르는 날이 많아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더운 느낌도 들 것입니다. 다만 이런 날씨에는 감기 걸리기 딱 알맞는 날씨입니다. 너무 두텁게 입고 나갔다가 한낮 기온이 오르면 옷차림이 모색해지고 얇게 입고 나갔다가 아침 저녁 찬 공기에 감기에 걸리기도 하니까요. 기온 변화에 따른 센스 있는 옷차림으로 건강도 챙기고 맵시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춘화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0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1도. 양포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2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2도. 경신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1도. 반석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영안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밀강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방천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성봉사업대회가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종아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전효법률보급및2026년珲春시민족단결진보선전을가동식이거행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7일전성봉사업대회가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성당위석이황강히출석해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사상과행동을당조항의중대한결책포체절실히통일시키고정확한지적관을선도로봉사업의에너지확대와질적향상을착실하게추진하며길림전면진흥의새로운에너지를육성해야합니다성당위부석이며성장인호옥종이사회하고연설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경제가고품질발전궤도에서안정되고멀리나아가도록추동하고길림특색을구현하는현대화산업체계를구축하며고품질생활을창조하는면에서더욱큰돌파를실현하려면반드시봉사업의에너지확대와질적향상을가속화해야합니다첫째중점분야에초점을맞추고수준을제고해야합니다생산성봉사업은실물경제라는이기초를튼튼히수호하는데립각해전통산업의존안우세산업의강대한실질생산력의육성을통일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완성차부품후속시장의심층적인협동구도를다그쳐건전히하고자동차산업이제품판매에서봉사판매로확장되도록추동해야합니다수소에너지광전정보등신흥산업에초점을맞추고기초연구더하기응용연구더하기성과전환연구개발봉사체계를보완하며공급사슬금융전문봉사능력을증강해야합니다생활성봉사업은인구구조의변화소비구조의성격추세에순응해공급부족점을정밀하게보완하고봉사의표준화수준을향상시켜야합니다전문양로가정위탁양육의료건강등공급의질을전면적으로제고하고야간경제조류경제등신흥업태를적극발전시켜야합니다문화관광시장을확대하고상류장비제조중류운영및제품개발하류봉사가지탱하는빙설산업생태를구축해오랜세월이흐를수록더빛나고소중해지는홍색문화가교육과학기술공업등분야와경계를넘어 련동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봉사업의 개혁